0: 사슬을 막 너무 시끄러워.
1: 그런 건 아니죠. 김유진 유진님.
0: 야삼으로 그런 코멘트 많았으니 이 버스냐 숨라. 하, 빨리 라면이 발라서냐니.